0: 다음 문제 있어요.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.
1: 게 뭐였나요?
2: 아니 얘 떨어 러려라 보시라서 멀리 우탈려.
1: 우탈려.
2: 아니 말로 어디 할지니?
1: 뭐또 그게 몇 원가요? 얼마나 되냐 이따.